그래 이통 시동 프라부동 타바카나가사바나다 소룸 과제디 치테 nirvera tatte yedi bhavadinate